0: In Ilagan City, you're listening to 107.9 Taps Radio.
1: Changing, 나만 청순, 가련, 세침, 한 척, 이젠, 추척, 난.